0: 반짝이는 나뭇잎과 눈부신 햇살의 여름날 아침, 비 내리는 풍경이 수채화 같은 겨울의 아침,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가톨릭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4.6 FM.
1: planetaudio.org.nz. Your platform for community connection. From podcasts to radio shows. We give you Auckland and worldwide access to create shows that connect you with your community. With brand new studios and expert support, we make it easy for you to create meaningful, professional broadcasts. Share your culture, tell your story, or spark conversation. Your voice matters. 104.6 Planet FM.

0: 옷을 입은 채 신부님 뒤를 촐랑촐랑 따르던 아들은 중3 때까지 복사를 서다가 졸업을 했고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예비 신학교에 입학한 뒤엔 전례부에서 봉사를 했다. 나는 40대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다.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은은하게 성경 말씀이 들려왔다. 아들이 새벽 미사에서 봉독할 독서를 연습하는 중이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읽으셨던 대목이다.
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0: 이 구절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다. 수십만 개의 별이 한꺼번에 머리 위로 쏟아지고 귀가 뻥 뚫렸다. 배에 수술한 부위가 당겨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릎을 질질 끌며 기어가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이 복음 말씀을 평생 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동안 잘 지내나 싶더니 여름방학을 앞두고 연극 발표회를 하다가 무대 뒤 난간으로 떨어져 허벅지가 부러졌다는 게 아닌가. 깁스한 다리에 목발을 짚고 신학생 3명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왔다. 그러다가 얼마 후 부러진 다리가 낫지 않은 채로 군대에 입대했다. 고된 훈련을 어떻게 견디는지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혔는데 기도만이 내 숨통을 틔워주었다. 하지만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해서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을 차례로 받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주님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 아들은 사제품을 받게 되었다. 동기 사제 26명과 함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다. 주기경님과 주교님들, 수백 명의 선배 신부님들, 새 신부님들의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숙한 사제 서품식을 했다. 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연신 고백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겠습니다.

0: 아들 신부가 첫 발령을 받았는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얼굴 한번 볼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들이 있는 성당에 몰래 찾아가서 기둥 뒤에 숨어서 미사를 드렸다. 아들이 치마 입은 남자가 되어 수단자락을 휘날리며 열정적으로 강론하는 모습이 마음에 꽂혔다. 미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몸과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더니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모님이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에 불렀던 마니피카시 은은하게 성전 안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닌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들 신부가 미사 중 기둥 뒤에 숨어있는 나를 본 모양이다. 신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내게 와서 점심을 사주었다. 밥맛이 꿀맛이었다. 사제 아들을 둔 엄마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자나 깨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아들이 두 번째 보임지에 가 있던 어느 새벽에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어쩐지 불길한 마음에 허둥지둥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1: 여보세요?
2: 네, 그 신부님 어머님이세요? 신부님이 장례 미사를 드리다가 쓰러지셨어요.
0: 전화기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옆에서 남편이 묻는다.
3: 여보, 누구 전화인데 그래?
0: 아니에요. 잘못 걸린 전화예요. 남편을 평소처럼 출근을 시키고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며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갔다. 모심끼하던 아낙네같이 부스스한 몰골이었다. 병실 문에 걸린 팻말에는 절대 금식, 절대 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아들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실눈을 떴다. 괜찮니? 엄마야. 다 내 기도가 부족한 탓이다. 얼마나 힘들었니? 아들은

이처럼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날 이후 사제 성직자들은 많은 신자의 기도로 살아간다는 말이 뼛속까지 느껴졌다. 어느덧 사제품을 받은 지 15년. 부디 초심을 잃지 말라고 신부의 엄마는 간절히 기도한다.

한편 남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병이 재발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을 갉아먹는 통증에 정신을 놓아버렸는지 온종일 병만 바라보았다. 나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성당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이는 결혼할 때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남편은 후유증에 시달리며 전쟁 같은 날을 살아왔다. 온몸에 박힌 포탄 파편들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고통스럽게 했다. 모르핀을 맞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어했고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그때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천주교를 믿는 남자와 결혼한 게 기가 막혀서 연락을 잘 하지 않다가 서울 올라온 이후론 아예 발길을 끄는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85살에 비로소 서울에 오셔서 치매 치료를 받게 되었다.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온 엄마가 천주교 교리를 받는 게 무리인 건 알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서울로 모시고 온 다음 날부터 체중이 85kg인 엄마를 부축하고는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1년간 예비자 교리를 하고 드디어 세례식 일주일 전 주모경과 영광송 그리고 엄마의 세례명이 될 마리아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려도 소귀에 경일 끼었다. 본당 신부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진전이 없었다. 이대로 세례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신부님이 어머님 신앙교리를 잘 시켜드리라는 말씀만 하시고 세례를 주셨다.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셈이다. 그 즈음 밤마다 이런 잠꼬대를 했다. 제 엄마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만 봐도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를 그토록 박해하던 엄마가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체를 모시다니. 성체를 입에 받아 모시고 엄마가 처음 한 말은 이거였다.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다. 몇 년 후 엄마는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돌이켜보니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은 모두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 있었다. 엄마와 남편을 위해 바친 40년의 기도와 미사, 성사, 성체 조배는 나를 영성적으로 성장시켰다. 주님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내 딸이 엄마인 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 신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사위 사랑은 장모라 했던가? 결혼을 반대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사위는 겪을수록 정감이 간다. 외손주가 연년생으로 3남매나 태어났고

일을 하는 대신해서 내가 손주들을 키웠다. 손자들에게 유아 세례와 천영성체를 시키는 일도 내 몫이었다. 불교 신자인 사돈 내외분을 찾아뵙고 손주들이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했다. 손주 세 명이 한 번에 유아 세례를 받던 날, 그 벅찬 감동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가 없다. 어느덧 큰 손녀딸이 3학년이 되어 천영성체를 하고 복사를 섰다. 복사 옷을 입고 머리꽁지를 망으로 씌우니 앙증맞다.

0: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단계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연립 정부 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의학계도 원유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4: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3: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4: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북아프리카 티즈니에서 120km가량 떨어진 람페두사 섬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에 이어 13년 만인 지난 4일 레오 14세 교황이 찾은 이 섬은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으로 가는 주요 밀환 관문입니다. 외신들은 이주민 난민을 향한 국제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인간 존엄만을 바라본 행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교황이 찾은 이탈리아 최남단 섬은 주민 난민들의 상징이 됐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아프리카 중동의 아랍의 봄 이후 람페두사 섬은 이주민의 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랍권 민주화 운동 직후 아프리카 곳곳에서 내란이 발생했고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오는 이들이 람페두사 섬에 다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해에 수백 명에 달하는 이주민은 이후 수만 명 수준으로 늘다가 2024년에는 6개월 사이 8만 명이 넘기에 이뤘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 섬을 통해 유럽으로 향한 이주민 수는 누적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의 지지율이 28.7%까지 하락하면서 연립정부의 권력 지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더 이상 이를 지지율조차 없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거침없는 언행을 쏟아내는 액트당의 새로운 유명인 후보가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 국민당의 지지율을 일부만 흡수하더라도 럭슨 총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0: 현재 연립 여당 내에는 국민당은 20개의 내각 장관직 중 14개를 차지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의석수와 내각 구성에 대입해 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 제1당 등 군소정당에 장관직을 양보해야 하며 결국 국민당의 내각 점유율은 절반에 가까운 12석까지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지지율 변화가 실제로는 정부의 근본적인 뼈대를 뒤흔드는 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럭슨 총리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즉시 당돌하고 입이 험한 액트당 후보에게 내각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동료 장관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무거운 정치적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20% 통행료 부과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철회하면서 국제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반면 뉴질랜드 달러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긍정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매파적 발언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누적되었던 대규모 뉴질랜드 달러 매도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면서 통화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긴축주의가 시작되었다는 시장의 판단이 확산하면서 뉴질랜드 국내 금리 시장에서는 스왑 시장의 포지션 청산이 급격히 일어났고 2년물 스왑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1: 5월에는 정기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이 장기적으로 입국한 사람보다 약간 더 많아지면서 이민에 따른 인구 증가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5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은 9,013명이었고 장기 출국자는 9,1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순 이민은 99명의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5월에 순 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1,395명의 순 유출이 있었으며 2024년 5월에도 31명의 순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뉴질랜드 시민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장기 출국한 뉴질랜드 시민은 약 5,199명이었으며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뒤 귀국한 시민은 1,461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시민은 5월 한 달 동안 3,738명의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약 3,640명의 순 유입을 기록해 뉴질랜드 시민의 순 유출을 거의 상쇄했습니다. 5월의 월간 이민 수치는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이민에 따른 인구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순인구 증가가 18,813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까지의 12개월 동안 기록한 순증가 1,550명보다 78%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 시민은 36,832명의 순 유출을 기록한 반면 비뉴질랜드 시민은 55,645명의 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가장 큰 이민 유입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인도 국적자의 순 유입은 11,110명이었으며

0: 이어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미국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호주 국적자의 순 유입은 869명에 그쳤으며 영국 국적자는 장기 입국자보다 장기 출국자가 더 많아 282명의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1: 답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2: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4: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퍼 럭슨 대표 취임 이후 국민당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신생 오포춘티당은 최신 RNZ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회 진출 문턱까지 올라섰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드 리서치 조사 기준으로 지난 9년 동안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총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면 현재 연립정부는 120석 가운데 과반인 61석을 확보하며 가장 근소한 차이로 재집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민당이나 대파티 마오리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는 의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해 의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포추니티당이 5% 상한선을 넘을 경우 국회 구성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화요일 발표된 RNZ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34%의 지지율로 1위를 유지했지만 지난 3월보다 1.6% 하락했습니다. 국민당은 2.1% 떨어진 28.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드 리서치 조사에서 4회 연속 하락한 것이며 2021년 11월 럭슨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반면 뉴질랜드 제1당은 3회 연속 상승하며 0.9% 오른 1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드 리서치 기준으로 2017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녹색당은 0.2% 상승한 10.3%, 액트당은 0.8% 오른 7.8%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정당은 현재 원외 정당인 오포추니티당이었습니다. 오포추니티당의 지지율은 2.7% 급등한 4.7%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역구 승리 없이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5% 상한선을 불과 0.3%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티파티 마오리는 2.3%로 0.9% 하락했습니다.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지난 3월에 7.1%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당, 노동당, 에크당의 연례당대회와 각 정당의 잇따른 정책 발표 이후인 7월 2일부터 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0: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경우 국민당은 36석, 뉴질랜드 제1당은 15석, 액트당은 10석을 확보해 연립정부는 모두 61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노동당은 43석, 녹색당은

0: 13석, 테파티 마오리는 3석을 확보해 모두 5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전망은 정당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초과 의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회에 있는 모든 정당이 다시 의회에 진출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당이 현재 보유한 43개 지역구 가운데 정당 득표율에 따른 36석보다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경우 초과 의석이 발생해 연립정부의 의석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테파티 마오리가 예상 의석인 3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를 차지할 경우 양 진영 간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테파티 마오리는 마오리 지역구 7곳 가운데 6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오퍼티뉴티 당이 5% 기준을 넘을 경우 기존 의회 진출 정당들의 의석 일부를 가져오면서 의회 구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당 지지율과는 달리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와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 대표 모두 개인 선호도는 상승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3.2% 오른 23.9%로 가장 선호하는 총리 후보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럭슨 대표도 2.7% 상승한 20%를 기록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1당 대표는 13.2%로 3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조사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응답자의 15%는 선호하는 총리 후보를 밝히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국가 전망은 지난 3월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응답자의 34.7%는 뉴질랜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46.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른 순평가는 -11.8로 지난 3월 조사보다 5.9% 개선됐습니다. 응답자의 17.5%는 판단을 유보했고 1.2%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당 지지자들이 순평가 +68.7로 가장 낙관적이었으며 액트당 지지자가 +37.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 제1당 지지자들은 순평가 -36.1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1: 오늘 아침 오클랜드와 북섬 대본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출근길 교통과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전 6시 50분 기준 오클랜드 공항에서는 왕가레이, 타우랑가, 네피어 등 주요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 중 12편이 지연되고 7편이 취소됐습니다. 단 국제선을 비롯해 웰링턴, 크라이스트 처치, 더니든, 퀸스타운행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행됐습니다. 공항의 가시거리는 400m까지 떨어졌으며 노스웨스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해 출근길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당국은 비행 스케줄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객들에게 공항 및 해당 항공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0: hbs.com
1: 국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군은 사흘

0: 연속으로 이란의 야간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바레인 등 중동 미군 기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양측이 사실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전의 대치 상태로 돌아가면서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는 현지 시간 13일 최고 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 45분에 시작된 이번 공습은 약 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을 기해 공습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CBS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지난 7일로 재개됐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국영 IRIB 방송 등 현지 매체가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임 아지지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이날 X에 미국 무인기 격추와 맞물려 지난 밤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의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썼습니다. 그는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회 처리 절차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역 관리와 관련해 우리의 레드라인을 수호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첫 번째 조치이며 향후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정유업계도 원유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에서 8월 도입 물량은 확보한 상태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최대의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만큼 해협 상황이 한국 원유 수급과 정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협 봉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유조선이 휴항하거나 운항 계획을 조정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중동산 원유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산 원유는 산유국에서 유조선이 국내 정유사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진 이후에는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에서 다른 선박으로 원유를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 방식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에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5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6원 7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낀 날씨에 오후 들어 비가 오

0: 했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였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화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안내입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 로드에서 있습니다. 커피 앤 케이크 앤 컨버세이션 안내입니다.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부테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푸드 아트 마켓 안내입니다. 다채로운 노점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거리를 거니며 즐길 거리가 가득한 베레스포드 광장부터 머큐리 레인까지 이어지는 K로드를 걸어보세요. K로드의 매력을 더하는 다양한 상점, 갤러리, 카페, 바들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점심 식사도 즐기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K로드 오클랜드 시티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마운트 로스킬 도서실 안내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손가락 동요를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18개월부터 3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0: 30분까지 마운트 로스킬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 알버트 로드 마운트 로스킬에서 있습니다. 케이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